0: 猜到没有？
1: 비마잘보내줘진짜비마잘보내프로사서스러치가하듯이프로사서리고인증했어요아마도둘버스타고버리고없었고나들이고예감자리죠아니가리스다스루가로서버냐서버아마도둘파테고소스터버스타고자로파비치이땐밤도사세버스타고

0: 말고.
1: 네. 네, 그런가요? 어서 들어가세요.
0: 정말, 거기 다칠 것보다 막상 만날 거니, 애들이 볼 필요가 많이 비싸네.
1: 이게 진단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왜, 왜, 삼각질이 밝아서 해야 되나?
0: 이런 스타일, 이 사람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